0: 인데이, 오기 꺼나?
1: 빠빠.
0: 인데이, 예수 빠빠니.
1: 아이고, 올라오, 빠빠. 아이고, 미아이. 한록맨 거서 망었다오.
0: 예수, 이거 미아니 뭐. 오노. 인데이, 이거 똥꺼나?
1: 그스도 고무가온
0: 늑발이 국수단 오옥 라이스 이모님 페버릿이 봐 프라이드 치킨
1: 땡큐 바빠 아욕 라카와 아욕 고이비아이 아른딜리노 고마갓록 사망아타오
0: 예수나 딜리트가 비아안 딜리트가 바삭다나 Mahal tika anak. Mahal tika.
1: Ayaw na ko biyae o si mama.
0: Anak.
1: Mama. Ayaw na mapag-away sa akong papa. Ayaw na ugbalik atong katong angkol. Ngabad!
0: Kadungo ka sa bata. Una-una as magadakan. Una ang bata.
1: Papa, I love you, pa.
0: Love you, anak. Wait, ah. Hungitante ka. Gusto ka. Hungitante ka, ha.